내가 없는 인시서 위를 걸어 허락허락 내가 없던 처음의 그때처럼 허락허락 내가 없는 인시서 위를 걸어 허락허락 내가 없는 인시서 다시 내려

좀 걸었어 좀 치열하게 살았는지 모르지 But 뒤로 돌아보니 여기 우두커니 손이 나를 집어삼켜 버리는 저 서스퍼런 그림 여전히 더 파란색 물음표는 과연 불안한지 우린지 어쩜 정말 후회의 동물인지 아니면 외로움이 나을지 여전히 모르겠어 서스퍼런 blue 잠시 되지 않길 바래

0: looking for a perfect way to unwind after a long day, don't worry. AUIB got you covered. 101.5.
1: 이 모든 건 우연이 아니야. 그냥 나의 느낌으로 온 세상이 어제만 달라.